0: 기원아 그 이래 하시잖아 그 이래 봐. 이래 이래 이렇다. 도시와시 이따구도가 이모 있어가 시키는데 기대 나 이따가 봐. 기원아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담넌 다시 사람 반담다. 이모 있어가 시키는데 기대 나 이따가 봐.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기원아 그 이래 하시다나 그 이래 그러니까 그래 이놈 말하는 호도 말다. 자 남진 된다 시답답답답냐 홍포 나에서 주노프 시답답답냐 기원나 그 이래 시답나 그 이래 기원나 그 이래 하시나 기원나
1: Like you mean like tempo wise? Vibe wise? You guys became really, really less.
2: Yeah.
1: Did you want me to do one? Did you want me to just like?
2: Oh, that's a good question. Like, what does the voice do in that case?
1: Yeah. No. Okay, okay. So I'm leaving.
0: 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。キュバラクユレ、ハシダナクユレだ